다시 이리야 이리야 바비리 어 이리야 시대 바비리 어 아이 오케이 오케이 I will not go there. I'm not going there. 이나 날 과대칭